0: 빵짱 예민쇼.
1: 국대도 수리가로 살인사 파인제 스쿨 스플라이 스파가운 결과및 스플라이
0: 빵짱 예민쇼.
1: 뭐다모 필리언 임포트 로컬 끙방한 바가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예민쇼.
1: 빨아서 빠른 빵 맞춰 빵 섹시 빨아서 왕국한 빨아서 베이비
0: 빵짱 예민쇼.
1: 마이 먹어 말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.
2: 조이 mamakaigo choy ako go choy.
3: Ano nga klaseng ako go?
2: Ang makapanula sa uhaw ko choy. Kay uhaw-uhaw lagi ko sa pagpalagga niya.
4: Hashtag Pinoy Classic. Hashtag Nagbabalik.